최인혁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닉네임 찐파랑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어요. 닉네임 이루다님 청하신 곡 강명식 그리고 남궁송옥 함께 부른 헤븐 메들리부터 듣고요. 한스밴드의 그 사랑의 숨결 그리고 닉네임 하하호호님의 신청곡 기프티드의 친구야 또 닉네임 단한사람님 청하신 한웅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듣고요. 공주마마님 청하신 곡 예라멀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닉네임 공주마마님 청하신 곡 예라몰 집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방금 들었고요. 앞서 단 한 사람님 청하신 곡 한웅재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닉네임 하하호호님 청하신 곡 기프티드의 친구야 들었고 한스밴드의 그 사랑의 숨결 앞서 이루다님 신청곡 강명식 남궁송옥 헤븐 메들리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 해 어느 달보다 5월의 그 이름을 가장 빈번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5월은 이혼 가정에 마음이 더 불편한 달일 수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구성원은 자신을 결핍 상태라고 여깁니다. 사회적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결핍을 더 의식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온전한 기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결손 가정이라 표현하는 그 부족한 상태에선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구성원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 더 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가득 찼던 이전보다 구성원은 결핍됐지만 사랑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꽉 찬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결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결손입니다. 이혼한 가정도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구성원을 채워야만 온전해진다는 상실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간다면 충분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크룩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들었고요. 앞서 마커스의 주님의 사랑, 유은성의 결국, 러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경미의 주와 함께라면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고요. 오늘 샬롬 생각은 김민정 목사님의 칼럼 이혼 가정을 위하여라는 글이었습니다. 요즘 한부모 가정 많이 볼 수 있고 또 뭐 조선 가정이라고 해서 사랑마저 결핍된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부족한 가족 수를 뛰어넘는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닉네임 사랑과 감사님께서 청하신 곡이에요. 지선이 부르는 감사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1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우리 함께하는 축복송 2시간 함께해 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어버이주일에 들으니 더 왠지 뭉클한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송정미 엄마 엄마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부모님 인생을 응원하며 위해서 기도하며

조금 독특한 리듬의 찬양, 아주 재미있는 곡들 두 곡. 오늘 또 어버이주일이라 보이시스의 아버지 먼저 들으셨는데요. 뭔가 그 트로트 느낌이 나는 찬양이었죠. 그리고 감사송 레게 버전 백화연기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백화슬기 찬양 앨범에서 함께 보셨어요. 봄날 꽃핀 피러님께서 축복송 진행하는 저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실은 지난주에 살짝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100점 만점에 120점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또 할렐루야 크게 외쳐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인사 나눌 수 있는 주일이어서 더 좋습니다. 지미선의 찬양 할렐루야 전해드릴게요. 오솔향님께서는 한 달 서른 날을 새벽 눈 뜨면서 쳐다보며 손가락 꼽으며 짚어보고 밑줄 쓱쓱 그으며 새겨보고 동그라미 그리며 흩어보던 그 4월 달력 한 장이 후두둑 사라지고 이제는 5월의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5월도 건행하시길 건강과 행복을 축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하노라 찬양으로.

화이트 모카님께서 내 한 가지 소원 어노인팅 찬양으로 듣고 싶네요. 신청해 주신 곡 오늘 이삭줍기 해봤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축복하노라 오늘은 트루바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미선의 할렐루야 굿송이 함께한 찬양 역시 신청곡 이삭줍기 전해드렸어요. 부쿠레미님께서 지난 어버이날에 긴 사연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올해 두 번째 10km 마라톤 완주했어요.

오늘 축복송의 응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찬양 들으며 달리니 은혜도 받고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시어머니 비록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뵙고 오려고 합니다. 울지 않고 씩씩하게 뵙고 올게요. 손 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또 저녁에는 친정 가족 모임에 가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네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날 텐데 헤아리지 못했던 마음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남편 꼭 안아주렵니다 하셨는데 자, 꼭 안아주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겠지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미고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 강찬의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곡이고요. 또 사랑해요, 힘내세요까지 이어가면 더 좋겠죠. 주리의 찬양 이어갈게요.

강찬의 음성으로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주리가 부른 힘을 내요, 사랑해요 이어봤고요. 김석균 목사님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보셨습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피아워십 찬양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곡이 있어서 오늘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멋진 여자님께서는 군부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새로 등록한 청년들이 오면 축복으로 불러주었던 찬양이 있는데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하셨거든요. 군부대 교회에서 많이 불러주는 곡 하면은 또 거의 군가나 다름없다는 실로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 곡으로 2부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피아워십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에 이어서 연주곡까지 쭉 함께 하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사랑을 깊이 쌓아가는 우리의 추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다시 만나 안겨야 할 주님,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온유가 부른 기다림이란 찬양 전해드렸고요. 앞서 포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한편으로 함께 나눈 묵상의 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글 있으시면 이 시간에 보내주세요. 신혜숙님께서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시일라 월시의 곡 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고요. 데이빗 미스의 We are the reason, 우리 때문에 해외 CCM으로 두 곡 전해드릴게요.

우리 때문에 데이비 밀스의 We Are The Reason이었고요. 또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쉴라 월시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라니님께서 긴 사연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서 함께 나누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새벽 달리기를 하면서 어버이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일지를 늘 생각하며 사는데요. 어릴 때는 사실 그 감사를 몰랐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외할머니가 집에 오실 때마다 아침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늘 새벽기도 가셔서 기도하는 엄마라서 그때는 도시락 안 싸주는 엄마가 어딨냐고 했었는데, 지금은 할머니, 엄마의 기도 덕분에 그 힘든 시절 다 지났는데도 그 기도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출근 후에 큰아이도 군인 하사로 어버이날이라며 용돈도 보내주고, 작은아이는 카네이션으로 깜찍하게 선물로 건네주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최인혁 단장님 버전으로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지금 이 삶을 누릴 수 있구나, 깜짝깜짝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런 감사를 여러분 모두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지금 함께 나눌게요. 최인혁, 지금까지 지내온 것.

김관호의 목소리로 들어본 여정이었고요. 앞서 최인혁 1000번째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강훈 박지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도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 팀로워십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전해드리며 주일에 함께한 김은영의 축복송 마무리하겠습니다.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0: 사랑해 CBS.
1: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도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잭 캔필드의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몽고메리는 스코틀랜드 얼빈에서 모라비아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6살 때 그의 아버지가 서인도의 바바도스 섬에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되어 제빵 공장을 전전하며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그래도 몽고메리는 문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청년이 되면서 주간 신문사 직원으로 들어가 종래는 그 신문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는데 이 신문을 영국 국민이 애독하는 인기 있는 신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찬송은 그가 쓴 장편시 영광스러운 우주에 4연에서 6연까지 발췌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작곡자 타우너는 그의 아버지가 음악 교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목소리가 좋아서 17살 때부터 이미 바리톤 가수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5살 때부터 부흥사 무디 목사의 선교 동역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무디 성경학교에 음악 과장까지도 지내고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음악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이 찬송의 특이한 점은 주님을 노래하기 전에 형제 자매를 먼저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아오기 전 형제와 화해하고 나올 것을 당부하신다는 가사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살다 보면 반가운 일보다 버거운 일이 먼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애쓴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묻게 됩니다. 이 시간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하고 말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경에도 그 나름의 쓰임이 있다. 맞습니다. 당장은 아프고 답답한 시간이라도 그 시간 때문에 삶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은 반갑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실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며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바라보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아자.

네, 주나 목 힘을 내, 힘을 내라고 주일날, 야, 주일날 힘을 더 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힘내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면 하늘로부터 또 힘이 쫙 오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떨어지는 꽃잎을 아쉬워하며 2613번님, 네, 이제 또 봄꽃들이 점점 조금씩 또 사라지죠. 벚꽃이 제일 먼저 사라졌고 이미. 그래요. 네. 화무 희비를 홍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게 없어요. 예. 정말 겸손하게 우리 삽시다. 박종순 권사님 인사해 주셔 감사합니다. 주바라기님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감기 저도 걸렸는데요. 몸이 아프진 않고요. 목이. 자, 조은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1000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메리제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한 곡 더 이어가려고요. 나무에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네 곡 나가는 동안에 주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도 보내주시고, 기억해내서 옆에 분에게 조이포요 좀 알려드리고, 네, 그렇게 또 틈틈이 출첵해 주세요.

네, 나무엔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단 한 사람님 오셨어요. 네. 먼지처럼 털어버려요. 야, 이말 좋은데요. 즐거운 삶은 어디서 올까요? 즐거운 마음에서 오지요. 행복한 하루는 어디서 올까요? 행복한 마음에서 오지요. 남아있는 감정에 눌리지 마세요. 먼지처럼 털어버려요. 기분 나쁜 소리를 담아두지 마세요. 먼지처럼 털어버려요. 빛나는 햇살이 당신을 기다려요. 가슴 펴고 걸어봐요. 달콤한 바람이 당신을 기다려요. 맞아요. 제가 많은 사람에게 얘기할 때 누군가 나한테 무례하든지 기분 나쁘게 했어요. 자, 집에 왔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빴는데 집에 와서도 그 무례한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하며 그 생각에 묶여 있다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그 시간에 반 기분 나빠도 진짜 화가 났는데 집에 와서 또그 생각을 하면 어휴, 안 돼, 안 돼. 털어버립시다. 아, 그게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의 훈련을 해서 언젠가 마음대로 되는 단계까지 가야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자, 찬양을 해버려요, 그냥. 이상한 생각이 들으면 항상 기뻐하라. 웃어버리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단한 사람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 나영환 찬양하세 기뻐하며 메들리 찬양 인도자 교회 믿음 따라 임바울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네, 임바울의 똑바로 보고 싶어에 이어서 서현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까지 듣고 왔습니다. 주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전의 바이올린 연주 오늘 준비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연주니까 노래는 누가 해요? 당연히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연주에서 동방연주에 다시 일어섭니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나월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가 1부 끝곡이네요. 2부에서 만날게요.

우리는 마치 궤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탄환처럼 실존 속에 발사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하나의 궤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궤도이며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고 우리의 위치를 이 세계 속에서 선택하도록 운명적으로 강요받았음을 느끼는 것이다. 낙담하여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에 빠진 경우조차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말입니다.

0: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샬롬 김도연의 목소리였죠. 2부 출발했어요. 여러분 교회 계시면 꼭꼭 부탁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의 포일을 알려주십시오. 믿음의 친구라면 이거 해야 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도 오늘도 올려주세요. 강성훈입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유효림, 주님 가신 길,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 이거 정말 쥐 코드만 잡으면 그냥 줄줄이 나왔죠. 나 주의 믿음 갖고, 주님 가신 길. 그 다음에 뭐, 내게 강가. 기타 쳤던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제가 누열치던 곡들입니다. 그리고 심플리 포예요. 실로암, 라스트의 나이 등 뒤에서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쫙 찬양도 같이 해주시고 또 틈틈이 샵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의 글도 남겨주세요.

네, 아, 정말 이런 표현이 되네. 신났죠? 네. 아름드리님의 좋은 글이 하나 왔네요. 내 마음의 촛불 하나 밝힙니다. 바람이 불어도 험한 일이 내게 닥쳐와도 스스로 몸을 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넘어져 피가 나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희망을 심으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를 찬양하고 따르리니 내 삶을 밝히고 내 주변도 밝히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입니다. 네. 주바라기 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에델바이스 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꽃향유 님, 아이,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중독성 있다고요? 예, 오늘은 진짜 목에 중독 걸린 목소리인데요. 제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예. 자, 다윗과 요나단 주만 바라볼지라 아미의 터치 카우치 워십입니다. 회중 찬양.

0: 어두운 시대 빛으로 부름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 네, 회중 찬양에 이어서 네, 브라운 워십이었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CBS 조이포입니다. 이 곡 어때? 주일에는 예, 오래전 찬양들을 또 새로 나온 찬양들을 좀 소개해드린 시간인데 오늘은 진짜 오래전에 주찬양 선교단이 뭐 한국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팀 중에 한 팀인데 그 이름이라는 가사 송명희 시인의 그리고 최덕신의 작곡으로 그 시작이 됐죠. 그 이름이란 곡이 워낙 유명인데 그 후에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이란 곡을 또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 찬양도 참 좋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주찬양 선교단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기억도 나실 거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함께 듣고 또 같이 따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곡 어때? 주찬양 선교단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들어가서 그 이름 들어가 있는 오래전 찬양 한 곡 더 붙였어요. 옹기장의 그 이름의 승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 평생 여러분 정말 승리하십시오.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듣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0: 예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난 두려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공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게. 에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주 중요한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약간의 잘못으로 전부 망쳐지거나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역은 완성돼야 해. 그래야 전차가 멈출 수 있으니까.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입니다.
1: 우리는 자주 묻죠.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났는가. 하지만 질문은 조금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부모의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이제 믿음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죠. 흥미롭게도 이 변화는 세속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광고보다 리뷰를 더 믿습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짜를 찾는 세대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권위보다 진정성을, 강요보다 설득을 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 그것을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네트워크로 가장 많이 연결된 세대가 가장 깊이 외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내면은 더 불안하고 고립되어 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절실합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 믿음은 유산이지만 동시에 선택입니다. 설명된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 세워집니다. 많은 경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믿음의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은 충분히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가르쳐서 전수하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내며 전수하는 시대이죠.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설명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의 말일까? 아니면 우리의 삶일까?
2: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전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아들이 있었죠. 아들은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잘못된 종교에 빠지고 세속적인 쾌락을 쫓으며 어머니의 마음을 오랫동안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로마로 가면 로마까지, 밀라노로 가면 밀라노까지 따라갔습니다. 기도와 눈물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밀라노에서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만났을 때 그가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니카에게 큰 힘이 됐고요. 마침내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심한 아들은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로 기록됩니다.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사랑이 한 영혼을 살려낸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나눕니다. 오늘 첫 곡은 손경민 곡 어머니의 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사렛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듣고요. 영국 작곡가 빌 파킨슨의 곡 Mother of Mine, 나의 어머니, 소프라노 조수미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손경민 곡 어머니의 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사렛 찬양대 예배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영국 작곡가 빌 파킨슨의 Mother of Mine, 나의 어머니, 소프라노 조수미의 연주에 이어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기타리스트 함춘호와 가수 이세준이 함께한 줄라이 프로젝트와 장혁재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0: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국 작곡가 프레데릭 파버가 쓴 찬송 Faith of Our Fathers,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여, 아일랜드 출신의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여, 지금도 살아있도다. 감옥과 불과 칼의 위협 속에서도 오, 이 소식에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뛰노라.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곡은 부모 세대와 신앙의 선조에게서 이어진 믿음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켈틱 찬양 수안트리 아르슬라니호라, 우리 구세주의 자장가, 아일랜드 가수 피오누알라 길의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민수기 6장의 축복 말씀,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 더 블레싱을 안드레아 보첼리와 CCM 가수 카리조브, 코디 카르네스의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Faith of Our Fathers,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여, 프랭크 패터슨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켈틱 찬양, 수안트리 아르슬라니호라, 우리 구세주의 자장가, 아일랜드 가수 피오누알라 길의 찬양이었습니다. 더 블레싱을 안드레아 보첼리와 카리조브, 코디 카르네스의 찬양으로 이어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어머니 품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용히 안식을 누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31편.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시편 131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이영도 씨의 이형구 곡을 붙인 어버이 사랑, 로마연합교회 찬양대의 예배 찬양이었고요. 시편 131편을 창문의 목소리로, 그리고 당신의 눈물의 기도가 흘러 러빔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7712번님이 보내주신 소리엘의 나도 모르게, 조유진의 구름,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들려드려요.

어버이 주일인 오늘 부모님 생각 많이 하셨죠? 부모님의 사랑은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도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랑, 멀리 떠나 있어도 마음속으로 늘 따라가는 사랑.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말은 못하셨어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와 염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쑥스럽지만 먼저 건네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선물보다 부모님의 하루를 더 환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남은 주일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0: 기도 같은 찬양 가사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죠. 맞아요. 악한 마음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근데 마음 같지 않고 욱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운전할 때? 아이들 혼낼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안 좋은 댓글 볼 때. 많이 공감하시죠? 네. 댓글 볼 때 언제 가장 이 분노와 안타까움이 조절이 안 되세요?
1: 저는 이런 경우 진짜 한 번 없다가 최근에 제가 어려움이 있으면서 야 이게 뭐 진이어부를 알 수도 없고 또 제가 이렇게 뭐 의도하던 것도 그런 의도와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그 비난이랑 혐오를 퍼볼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억울한데 거기에 또 댓글 달면 또 커지고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으니까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보다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2: 근데 그 아니면 말고 그냥 뭐 아니면 끝 뭐 그런 한 무책임한 것 때문에 그런 태도들이 제일 근간인데 얼굴 안 보인다고 또 익명이라고 이런 거 되나 싶어요 정말로.
3: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악플이 난무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과연 계셨다면 어떤 댓글을 다셨을까?
1: 예수님도?
3: 아니면 부셨을까?
1: 스마트폰을 팍!
3: 열두 제자한테 다 부시라 그랬을까? 뭐 어떻게 했을까?
1: 예수님도 욱할 때 있으셔가지고.
3: 아유, 있으셔가지고.
0: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그 최악의 조롱과 비웃음.
1: 그래.
0: 지탄과 멸시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은 온라인도 아닌 그 오프라인으로 그냥 그 악플을 맞닥뜨리셨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죠, 예수님?
1: 그러게,
4: 그죠.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냥 온전히.
4: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항변하시기보다 받아들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뭐 예수님일까 가능하지 참 우리가 쉽겠습니까?
1: 그러니까 맞아.
0: 그렇죠.
4: 보통 목사는 된다고 해야 되는데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0: 목사도 사람이니까.
5: 예수님은 그냥 악플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악플을 단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오히려 그들을 위한 변명을 하시거든요.
4: 목사님, 그럼 제가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5: 그게 아니에요.
1: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5: 그거를 또 못 참을 때, 네,
4: 맞습니다.
5: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면서 그 변호를 하시거든요. 악플을 다는 그 인간들에게. 그런 경우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공격을 당할 때는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악플에 시달릴 때나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시는 그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죠.
6: 네. 네. 악플에 대해서 아마 댓글을 제대로 다루셨을 것 같아요.
0: 제대로.
6: 왜냐하면 근데 제대로 달았는데 너무 도무지 이제 어떻게 이제 다시

0: 대댓글을 달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댓글. 근데 요즘은 안 될 거예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밑에 네. 댓글이 논리적이지가 않아.
1: 맞아요.
2: 맞아요.
3: 맞아요.
2: 맞아요.
3: 맞아요. 네. 자, 그리스도인도 피해갈 수 없는 세상의 악플 대처법을 그리스도께 배우는 시간.
1: 아, 재밌겠다.
3: 올포원이니까 가능하지 않나 맞아요. 싶은 생각 드는데요.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에 어떻게 설교를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정환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0: 잘들 지내셨죠?
4: 네.
0: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매우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가 댓글, 악성 댓글에 대한 얘기인데 악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악플을 단 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1: 그렇죠. 네.
0: 골치 아프죠, 사실은.
2: 속 터져요.
0: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쓰시다가 첫 번째 편지인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기고 우리가 견디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1: 힘들어요.
0: 모든 경우에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한 후에 요한 2서를 쓰는데 첫 번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 2서 1장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 1서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사랑하자고 얘기하면 그러면 아 요한 2서를 뭐하러 써요? 뭐 굳이 뭐 한 번 쓰면 되지 뭐 또 써. 그럼 요한 2서는 사랑하자고 얘기하는 무엇인가를 또 얘기한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첫 번째 썼던 부분에서 놓친 부분. 그래서 짧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놓쳐서 무엇을 쓴 것일까? 우선 요한이 처음 편지에서는 분명히 사랑의 메시지를 얘기했죠. 그런데 사랑의 메시지가 부담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났는데 이 편지의 그 수신자들이 누구냐 하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에서 강조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게 거짓 교사들, 잘못한 사람들 또 이단들 이런 자들조차도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들을까봐 그래서 이제 요한이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강조한 사랑은 뭐냐? 정확하게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과 원수된 우리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거짓 교사들마저 사랑으로 나타날까 봐 사랑하라는 것으로 이해할까 봐 요한이 걱정한 겁니다. 악플을 우리가 받을 때 그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분노의 감정 말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막말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댓글로 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요한 2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하면서 1절에서 4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진리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에 흔들려서 거짓 교훈을 따르며 비진리에 속한 자마저 사랑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가연수를 주장하는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0: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좀 야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는가? 제가 이 부분을 요한이서 1장 1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그런 자에게 인사를 하면 그의 악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답이 있죠. 주님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요한이 강조한 사랑은 비진리를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악플이나 댓글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단적 주장이나 비진리 혹은 음모, 비방과 욕설 그리고 조롱이라면 그걸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거는 그 잘못된 것을 용인하고 그걸 동의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용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비진리적 행위에 동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주의해서 분명하게 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소위 말하면 우리가 방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고 돌봐야 될 사람은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풀만 다시니까 주님과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주님께 많은 글을 좀 올리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의도로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을 만나면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때 진리 가운데 서서 사랑을 품되 진리 안에서 행동하게 하옵시고 또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큰 실수가 하나 나와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면서 이제 굶주려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가요. 그리고 왕이 비밀리에 지금 작전을 나한테 시켜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근데 급하게 왔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냐 했더니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먹어요? 혹시 칼은 없습니까? 내가 급하게 나와서 그 왕의 신분이 워낙 급해서 무기를 못 갖고 왔더니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고. 그것만 한 게 없습니다. 자, 다윗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실 이야기했습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이 조작된 거짓말이에요. 왕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옆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의 목자장이 예배드리러 와 있는 걸 보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또 먹을 거 안 줄까 봐 그럴 수도 있죠. 아히멜렉이 사울 편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신부를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이건 조작된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댓글을 달 때 실수하는 게 자, 니네들 다윗이 한 일을 성경에서 못 읽어봤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된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장황하게 댓글을 다셔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시고요. 예수님이 이런 댓글을 다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죽어야 되는 제자들이 죽지 않게 돼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드러낸 일이에요. 그러면 자 다윗이요. 자기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너무 괴로워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다 몰살당하고 한 명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랬더니 너의 가족들 다 죽은 것이 다 나의 연고라 그러거든요. 이 죄책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년이 지난다면 예수님이 그 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너의 실수가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수많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됐으니까 괜찮아. 우리가 댓글을 달아야 될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도액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댓글을 달 수도 있고 그것은 사실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죄책감 안 느끼겠죠. 그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처럼 죽을 사람을 살리는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지금 시대적인 아픔과 대형 사고와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는 복음적인 진리를 드러낼 것인가? 팩트보다 더 중요한 트루에 대한 이야기. 진리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댓글

0: 댓글을 달 때 예수님이 댓글을 다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댓글을 다는 고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댓글이 없었던 시대에도 그 오프라인 속에서 끊임없는 댓글들을 받고 살아왔던 게 인류의 역사였고 성경의 역사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아마 이제 상대편에도 난리 났겠죠. 블레셋 쪽에서도 난리가 났겠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야 이거 뭐 댓글 폭탄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저 뭐냐 저 야 누구냐 쟤 어? 더 시작해가지고 야 아마 상대편에서 하는 댓글이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서 들리는 댓글 앞에 다윗이 이제 그거 수습했으면 아마 골리앗이 못 죽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이 댓글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보면서 나만 억울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진짜 내가 포커스 온해야 될 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21권이 서신서 형태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 편지가 뭐냐면 이 세상이 주는 그 악플을 살아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줬던 하나님의 댓글이 아닌가, 우리 주님의 댓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신서의 1장 1절 2절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없을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갔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교회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구독자가 이렇게 하나의 은혜로 한 2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꼭 싫어요 누르는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하죠. 신천지일 거다. 라는 생각으로 늘 살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어디나. 누구나 제 모습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겐 기분 나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참 짜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묵상, 근데 우리가 참 희한하게도 좋은 말은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100마디 좋은 선풀이 달려도 한두 마디 악풀만 달리면 우리 멘탈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때 받아야 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짜 중요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댓글을 끊임없이 보는 운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을 테고, 뭐 여호수아도 그랬을 테고, 다윗도 그랬을 테고, 뿐만 아니라 뭐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으니까요. 뭐 신약시대에 댓글만 달았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눕기도 했고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었던 거죠. 지금도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손양원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뭐냐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살아냈던 한 사람의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댓글적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는데 그 억울함 속에서 내가 억울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흉내내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안 되니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우리 성질대로 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우리의 멘탈을 쥐어흔들어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평강을 살아내는 놀라운 역설적 댓글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쳐다보고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쓰신다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군가에게 통행에 지장이 될 수

0: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 약품이 될 수 있는 우리이지만 그래서 똑같이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커지는 사람.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거룩한 10대, 거북한 10대라는 책에서 아주 제 뼈를 때리는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자라야 아이도 자란다. 제일 안타까운 부모가 자식이랑 싸우는 부모입니다. 수준이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지. 야, 똑같이 살아라. 어? 똑같이 싸우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걸 은혜답게 쓸 수 있어야 되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역사가 주님이 주신 그 댓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가 진짜 댓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참된 삶의 댓글을 줄 때 저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정화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영원한 댓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댓글로 오늘 이 악플 같은 세상을 힘겹지만 살아내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작용되는 하나님 사람일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이런 설교는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죄성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댓글을 이처럼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은 선풀만 다실 그런 분들이시라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3: 선풀만 다는 것도 지금 선풀만 받으시지 않으셨을까요?
2: 그러셔서.
3: 악플이 거의 없으시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궁금한데요. 좀 조심스럽지만 목사님들도 혹시 악플 저희 같은 악플이 좀 있으셨나요? 있으신 적 있으신지 그리고 있으시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셨었는지 혹시 없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솔직하게
4: 저는 뭐 악플 없죠.
3: 그죠.
4: 왜냐하면 악플을 달 만한 글을 안 써서 그래요. 아니 거기 뭐 기도 열심히 하자. 또 그리고 저는 페이스북을 주로 하는데 이건 또 친구 관계로만 들어오잖아요.
3: 아 맞아요.
4: 또 악플을 달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누군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얼굴도 다 보이고 그럼 제가 들어가서 점 하나 찍고 나오거든요. 악플을 달면 아니 그냥 점 하나 찍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리고 제가 워낙에 글 자체가 뭐 이렇게 영적인 묵상의 글을 올리는데 거기다가 뭐 악플을 달 사람들이 그렇죠. 없어요. 설령 달면 30일 동안 글 안 보기를
2: 정지 가장 강력한 무기가 계신 네.
5: 그 악플을 누가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3: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5: 아니
3: 저희
5: 그게
3: 같은
5: 아니라 사람들이. 제일 슬픈 것이 무플이에요.
3: 관심이 없어요. 관심 받고 싶어서
5: 관심이 없는 거 유명해야 누가 뭐 공격할 의지가 생길 텐데 별걸 누르면 인간 공격에서 뭐 하겠어요. 저희는 별로 이게 악플이 없는데 한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왜 나는 악플이 없지 생각하고 악플이 있었네요. 기억력이 나빠서 그랬던 거예요.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서평이 나오잖아요. 물건을 살 때도 보면 이렇게 댓글을 보고 이제
2: 그렇죠. 예.
5: 맞아요. 예. 서평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출판 되자마자 누가 거기다가 서평을 썼는데 뭐 이런 뭐 아무 내용이 뭐 그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뭐하러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악담을 해. 그것도 장황하게 악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전혀 책을 안 읽고
3: 그렇죠.
5: 그냥 제만 보고 그건 무슨 이렇게 달면은 뭐 점수 따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제목만 모아서 그냥 막 이렇게 한 거예요.
3: 그 맞아.
5: 그래서 이제
3: 제대로 알지 못하고
5: 이거 정말 이 사람 너무하다. 책이 나왔는데 첫 그렇게 달아놓으니 누가 그거 보고 책이
2: 그러네요. 너무 얄밉다.
5: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자 거기다 뭐라고 하기도 또 그렇고 그런데 아니 뭐 내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날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나? 스스로 이제 위로가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읽어본 사람들이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감격과 자기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나 이런 거를 다니까,

0: 이 앞에 있는 사람 것이 안 읽은 게 티가 나버린 거예요.
1: 아, 다행이네.
2: 그래서
0: 그냥 무마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악플에 대해서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서 알아서 다 처리해주시는 거야.
1: 아, 네. 책 안 팔릴 뻔했네. 큰일 났네.
0: 그런 생각이.
3: 두 목사님 진짜 인생 잘 사셨네요. 반성하게 됩니다.
1: 왜요, 목사님?
3: 아니, 뭐 저는 이제 청소년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물론 이제 경상도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썼던 이 경상도적 문화 속에서의 그냥 친숙한 말이 수도권에서는 좀 세거나 욕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한 이 좀 문제가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 재밌게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다큐멘터처럼 뭐 암사자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그런 데 가지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재밌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좀 그 비속어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연락이 오죠. 특별히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나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런 단어를 썼냐?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생긴 건 되게 세게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굉장히 편지를 다 보냅니다. 미안하다. 혹시 그랬다면 용서해달라. 그리고 이제 제 디펜스를 하자면 내가 이런 이런 거였고 그 단어는 수도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상도 문화권에서는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하는 일상적인 표현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불편하셨다 그러면 어차피 불편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그닥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보면 사과를 할 때는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디펜스를 하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잘못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속은 쓰리죠. 왜냐하면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그렇지만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또 이제 좀 이렇게 뭐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1: 궁금한 건 어떤 단어를 저기
2: 여기서 여기서도 편집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처럼만 이렇게 대응한다면 대대대대 댓글까지 이렇게 선풀이 그러게요. 계속 달릴 것 같은데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격하게 만드는 글들이 있어요. 악플 비슷한 거 달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근데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정말 과연 어떤 댓글을 다셨을까? 예수님께 좀 한 수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진짜. 들어요.
4: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 예수님께 배우는 댓글의 지혜를 알게 해드리는 질문.
4: 다음!
6: 조동천 목사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악플에 피해를 당하신 경우가 있으시죠. 근데 그게 과연 언제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하고요. 예수님 당시 일어난 대형 사건에 댓글을 다신 경우도 혹시 성경에 있는지도 또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댓글이 사람을 살리거나 혹시 변화시킨 경우가 있다면 언제인지 쏙쏙 핵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0: 지금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댓글을 단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공격을 받을 때 그 댓글을 어떻게 다셨느냐. 뭐, 물론 뭐, 그냥 침묵하시거나 축복하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댓글이 굉장히 정교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사람들이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진리가 왜곡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댓글 다는 방법,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논리적 적합성의 문제예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아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니네들이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적합하지가 않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의 법칙이에요. 야, 그러면 내가 귀신 쫓아내면, 바알세불 힘들었으면, 니네들이 귀신 쫓아내는 걸 뭐를 힘입었냐. 나한테 적용한 건 니네한테 적용해봐라. 그렇죠? 형평성의 원칙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진리를 선포할 기회가 돼요. 댓글을 달면 그거를 빙자해서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요. 야, 내가 만약에 그러면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댓글을 달 때 이걸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인 적합성, 형평성의 원칙. 네가 댓글 달았는데 너는 어떠냐.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걸 기회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당했을 때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대형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댓글은 어떤

0: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대형 사고가 터져요. 몇 개가. 그 하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그 이제 빌라도가 그 피를 짐승의 제물과 섞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들이 얼마 갈릴리 사람들 그 천한 사람들을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런 일이 당하겠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니네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댓글을 달 때 내 자신의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예루살렘 사람 18명이 죽었거든요. 사람들은 야 그것들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럴까? 엄마 댓글 막 다른 거죠. 그 가족들이 아픔을 생각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야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서 댓글을 달 때 너의 자신을 돌아보는 댓글을 좀 달아라. 그러니까 상대편을 정죄하는 댓글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대형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선풀을 달아서 어떻게 사람들을 바꾸시는가. 여기 아주 선풀을 다는 원칙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선풀을 달 때 그리스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봐라. 예를 들어서 그 남한에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 길가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지나면서 이제 거기에 댓글을 악플을 달죠. 이렇게 남한에서 시각장애인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기정사실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있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비극을 보는 거예요. 아픔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정말 당당하게 지혜롭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두 번째는 댓글을 다는 순간에 자기를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가늠하다 잡혔는데 이 사람 돌로 치니까 말릴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뭐 율법을 적어.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러니까 댓글이 막 누군가를 공격할 때 야 그럼 너희들은 죄가 없냐? 우리들도 다 같은 죄인 아니냐? 그런 댓글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입장을 한번 대입을 거기에 해봐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편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것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심지어 댓글을 달 때는 상대편의 입장을 변호해주고 이해해주는 측면에서 좀 댓글을 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반응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악보다 더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댓글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이렇게 예수님께 배웠으면은 실전에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맞닥뜨리는 문제가요. 하중한 목사님. 이 막 악플을 달고 막 조롱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2: 어렵지.
1: 어렵잖아요, 선생님.
2: 최고의 단신꾼이십니다.
1: 네. 특히 이 기독교를 향해 쏟아지는 악플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또 날카롭다고 또 말씀은 하시긴 하셨는데 좀 지혜로운 대처법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3: 우선 이제 악플을 받았을 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나를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나를 보호하지 않고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는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댓글을 달 때는 악플에 대해서는 우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우선 이제 배도 밥도 든든히 먹고 옷도 양복도 입고 얘를 느낌이 그렇게 나를 존중하는 상태에서 댓글을 달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또 악플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꼬투리를 잡힌 거예요. 혹은 악플을 달 만한 어떤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니까 악플을 악플로 달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주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밀어라.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4: 어렵다.
3: 이건

0: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플이 오는데 끊임없이 선풀을 달라는 얘기인데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원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방식은 좀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얘기했는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놓고 이제 예수님 공격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하셨던 대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돌을 들어 쳐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땅바닥에 뭐 썼잖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을 마주치지 않은 거예요.
1: 무대응. 대응하지 않은 거.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쓰는데 얘기할 때 이렇게 썼지. 이게 좀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안 했다고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 썼다는 것은 땅에다가, 땅을 보면서 쓴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거, 그러면서 반응을 보인 거예요.
2: 땅에다 악플 단 거 아닐까요?
0: 그러니까 악플을 달 수도 있어요. 이 XX야. 라고 쓸 수 있지만,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맞추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댓글이 위험, 악플에 대해서 우리가 악플로, 그러니까 그거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얼굴을 직접 들이댔다. 아마 얄짤 없었을 거예요. 바로 돌이 날라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짓 교훈이나 뭐 이단에 대해서 타협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관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교할 때 요한이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아예 그들과 이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뭐 여하튼 잘해봐야 돼.
1: 어려운 문제네요.
3: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청소년들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셔서 온라인 소통을 많이 하시는 우리 강흥동 목사님은 댓글과 악플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많이 맞아, 아실 것 같아요.
4: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청소년 쪽은 내려놓은 지 좀 이제 담임 목회하고 나서는 좀 이제 물론 이제 스펙은 다르지만 제가 마냥 젊진 않거든요.
3: 아유 젊으세요.
4: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 얘기하면 제가 그런 얘기는 해줘요. 첫 번째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 나쁜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3: 저 아니면, 지금 댓글 하나만 써도 될까요?
4: 예.
3: 아직 질문 안 끝난 거
4: 해보세요.
3: 댓글 하나 빨리 쓰겠습니다.
4: 네. 시간이 지금 없어.
3: 맞아.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댓글과 악플에 감정상하지 않고 중심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진짜 멘탈갑이다 했던 사례도 있으면은 지금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네. 일단 뭐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거나 맞는 말을 해서 기분 나쁘거든요.
2: 맞아요.
4: 근데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 댓글을 보면서 열받고 싸우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반면에 그게 아니면 무시해라. 그 종교개혁 시대 때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해라. 근데 그것보다 살짝 더 높은 게 뭐냐면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무시해라. 물론 이제 우리가 대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진짜 무시할 아무것도 아닌 거 무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마음 쓰면 우리 인생길이 뻔한데 그거 왜 힘을 씁니까? 하나님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호연지기를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목사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고쳐야 될 게 있거든요. 고칠 게 있으니까 선생도 필요한 거고 고칠 게 있다는 건 발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3: 그치.
4: 그걸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딴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 긍정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 믿음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안 좋다가 아니라 바꾸면 되잖아요. 멘탈 값들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호호 잘 웃고 생활하는 분들 보면 진짜 그게 멘탈 값 아닌가. 저희 아버님이 어떠시냐면 일단 해가지고 나면 생각도 문을 닫으세요. 셧다운을 하세요.
1: 너무 좋다.

0: 제가 볼 때 아버지가 왜 같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어렵고 힘들고 개척교회를 하고 막 그냥 빚에 쪼들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볼 때 숙면을 하세요.
1: 야,
0: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끄면 생각도 다 저 멋지 말래.
2: 정말
0: 30분 고민을 해라. 30분 고민을 하고 안, 해결이 안 되면 그 주님이 하실 거다. 인간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좀 무섭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의 꼬리를 길게 가.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운동하라고 이렇게. 장소를 움직이고 몸이 힘들잖아요. 그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고 왔는데 사이클을 타면 15분 동안 갈등해요. 내려올까? 근데 한 20분 지나고 나면 이제 막 숨이 헐떡헐떡거리잖아요. 생각이 없어져. 그 생각의 사고방식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악플을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가를 말씀한 묵상했는지 간지나 저는 악플 생각하면 나도 똑같이 악마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사실 애들이 악플이에요. 존재가 악플이에요. 그런 애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언젠가 인간 되겠지 생각하고. 우리 집에 두 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끼리 모임 만나가지고 댓글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모임. 그들은 언제 악플에서 댓글로 선플로 바뀔 것인가? 한번 이렇게 방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0: 너무 재미없어서
2: 마지막으로 부려야 되겠네.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스포츠 현장에서도 가끔 이런 정말 기적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그 비난하는 상대 선수를 향해서 지저스 러브스 유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가능할까 싶지만 현실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3: 네. 악플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반대로 또 목사님들이 받으신 댓글 중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으셨거나 또 인상 깊었던 댓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목사님들이 달아주셨던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댓글이 있다면 언제인지 저희도 듣고 좋은 댓글 쓰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4: 보통 뭐 아 목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뭐 등등 막 달리잖아요. 그거 별로 안 감동돼요. 뭐 사랑합니다 해도 별로 감동이 되지 않고
5: 나는 그런 것도 못 들어봤는데
4: 멋있다.
5: 어떻게
4: 제가 집에 가서 댓글 달게요.
5: 분명히 악플일 거야. 네. 악플일 거야.
4: 아, 너무 웃겨. 이거 웃겨. 이거 마저 끝을 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댓글 중에 어떤 댓글을 좋아하냐면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데 그것을 소위 자기가 다시 해석하든지 발전시켜서 다시 쓴 글들을 볼 때 제가 굉장히 막 격하게 막 좋아요 막 댓글 누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읽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다. 격하게 댓글을 달아줍니다. 저는 이 세상에 댓글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가볍게 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평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댓글을 충분히 달아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실한 그 소위 말하면 감사. 그러니까 그냥 좋아요. 아유, 정말 좋은 걸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풀어서 그런 그런 글을 다는 것은 해야 돼요.
0: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전 제가 달아줬던 댓글 중에 제 스스로도 참 좋게 생각하는 게 짧지만 밥 먹자. 이런 거예요. 그냥 몇 마디 이렇게 써가지고 그 위로받을 문제가 아니라면
3: 맞아요.
0: 멋있다.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또 한국인 밥 너무 좋아하잖아요.
0: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교회 카드를 다 줬어요. 제가 목사님 진짜 담임 목사 되고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 30년 하면서 제 돈으로 아이들 밥 사줬거든요. 알바비를 그냥 뭐 집회 가면 진짜 애들 그 피 같은 돈으로 다 닭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전사님들한테 우리 사역자들한테 카드를 하나씩 줬더니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좌우의 날선 카드로
1: 좌우의 날선 카드로
0: 구원은 예수님 피로 관계는 닭 피로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요. 밥을 먹는다는 게 진짜 실망하고 힘들었을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한 15년째 매 주일 아침마다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이신데요. 선교사님이세요. 그거 보면 제가 똑바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위로의 글을 짧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시를 아, 때로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그 빠질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빠진. 그게 저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되고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야 이거 오늘 어떻게 또 설교를 하지? 1, 2, 3, 4부 막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글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돼요. 지금 저기 호주에 있는 전해석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2: 조동성 선생님. 네.
1: 그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논쟁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궁지에 몰리잖아요. 근데 목사로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에 제 의사를 반영해서 어떤 그 뭐 댓글을 단다는 게 또 다른 대적을 만들거나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알고 있는 저보다 선배 되시는 또 저에게는 은혜와 친구 이게 억울하게 오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서 거기 달지는 못하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존경합니다 하고 저들이 이런 오해를 했는데 제 입장은 다릅니다 하는 걸 이제 그분에게 보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다 달지는 못하고. 그렇게 되면 또 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답장하세요. 그거 좀 요약해갖고
6: 올려라. 당해본 사람들은 이걸 알 그 마음이 뭔지 알죠. 네,
1: 알겠죠. 네, 알죠. 그래서 여기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심정을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같이 공격당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구나 생각해봤더니 예수님은 정말 내 악플을 대처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변호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끝까지 의롭다 하시고 대신 피 흘려주시고 근데 참 나는 용기가 없었구나. 그 예수님과 나는 너무 다른 목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댓글 자체를 그냥 안 만들어놔요. 그 자리를 공간을. 그러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댓글은 뭐냐면 메시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시대에 대한 댓글이거든요. 저의 하나님의 마음의 댓글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되도록이면 나를 위한 변명의 댓글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인 댓글을 달 때, 악플을 달 때는 사실 틀린 것도 많이 있고 오해한 것도 많이 있지만 나의 죄와 허물에 비해서는 약하다. 실제보다는 그 정도로 나를 악평까지 해서 참 고마운 거다. 그렇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넘어가는 거죠.
2: 온라인 상에서의 사람들의 대응이 댓글이라면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람들의 만남에서도 이런 댓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선풀 댓글들로 사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부터 해보자는 용기가 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댓글을 다셨을까? 이 주제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하정아 목사님부터.
4: 예수님이라면 어떤 댓글을 다셨을까?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내 모습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쓰진 않아도 마음속에 있는 댓글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금방 드러나니까.
1: 저는 세상을 바꾸는 각도 일의 힘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댓글을 하나 다는 것이 정말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 각도 일이 시간이 지나고 계속 흘러가면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댓글이 컨텐츠가 되잖아요. 댓글이 여론이 되고 그래서 그 댓글이 상품을 이게 아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한 회사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6: 흥하게도.
1: 그걸 흥하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댓글을 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각도 일의 힘이다. 작은 것 같지만 세상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댓글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수님이 저에게 만약에 댓글을 다신다면 그 말을 할 것 같아요. 밥 차려놨다.
2: 밥 먹자.
0: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 자, 우리 오늘 끝인사는 댓글 하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답게 남기기로 다짐하면서 외쳐보도록 하죠.
7: 네. 선풀 보시면 그거 저예요. 바로 실천하며
2: 하나 되는 시간 올보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작은 기쁨에서 많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저씨, 저는 행복의 기쁨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현재를 사는 거예요. 과거를 영원히 후회하거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서 가능한 최대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 중 일부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리셋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누르듯이 현실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래요. 예컨대 사랑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금세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상대를 찾아 나서려는 마음 역시 리셋 증후군의 한 모습이라고요. 사실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다시 처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던 못난 순간도, 상처도, 흑역사도 먼 훗날엔 나이테처럼 오랜 시간 쌓인 지층처럼 나만의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 남으리라 믿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이불킥 한다고 하죠. 저녁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아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해서 이불을 막 차게 되는 이불킥 한다.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정말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오늘의 또 나를 만들고 더 성숙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도현의 인생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 할게요. 주님의 손 송승연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흑진주님의 신청곡이에요.

주님의 손 손승연, 사랑 없으면 김승희가 불렀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어버이의 은혜에 대한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세상에 함께하지 못하는 부모님 많이들 떠올리셨을 것 같고요. 또 함께할 수 있지만 가까이 살지 못하는 분들은 더 잘해야지, 더 자주 뵈야지, 연락드려야지 이런 다짐도 하셨을 겁니다. 찬송가 576장 함께 들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트리티 싱어즈입니다.

어버이주일 찬송가 두 곡 들었습니다. 576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트리니티 증어지였고요.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소프라노 백나무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제키리 님이 신청하신 곡 주를 위한 이곳에 마커스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아시죠? 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의 마커스 그리고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CBS 뉴스 포유 최정원.

네,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강찬의 목소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You Ask Me Is My Jesus.

강찬이 부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어서 여성 듀엣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아의 목소리 이어집니다. 선한 능력으로.

Blood and Dark, 오직 하루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익숙한 제목은 날마다 숨지는 순간마다 카롤라가 불렀습니다. 그 전에 선한 능력으로 진아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조은 씨 장로님께서 신청하신 곡 너는 내게서 김영미가 부릅니다.

너는 내게서 김영미가 불렀습니다. 1부 끝곡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트루바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7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한 주를 여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짙은 옷을 자주 입다 보면 아무리 멋진 옷이라도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그 옷을 1, 2년 묵혀둡니다. 입고 있다 1, 2년 후에 다시 꺼내보면 마치 새로 장만한 옷처럼 신선하게 느껴지니 신기한 일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시 어울리니 말입니다. 오하시 시즈코의 멋진 당신에게 중 1부입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푸르름을 마음껏 머금은 사냐가 더욱 생동감을 더하는 때입니다. 저희들도 이 실록의 청초함처럼 주님의 생명력으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싱싱하게 피어오르는 들녘의 나뭇가지 이파리들처럼 저희의 사랑 또한 들끓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온 가정 위에 들끓어 오르게 하시고 사랑의 꽃이 만발한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또 하나의 가정이 아닙니까? 택함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마음에 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나 가정이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없는 까닭에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저희의 주변에는 사랑에 목말라하고

한 주를 여는 기도, 노진향의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대표 기도문 가운데서 함께 드렸고요.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송정미,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청주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곡, 기도에 이어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0702번님께서 진동 신청하셨습니다. 서드베이스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이자야 61 앨범에서 들었고요. 서드베이스 앨범에서 진동 그 전에 함께 했습니다. 8751번님의 신청곡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오늘은 강동화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당신을 지으신 조수아가 불렀고요. 강동화가 부른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 전에 함께 했습니다. 후야마미님의 신청곡입니다. 꽃말이 오세연이 부릅니다.

감사 위에 감사, 민호기, 지선, 고정민이 불렀고요. 그 전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오현준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박종수님의 신청

박진희가 부른 팔복이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주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한편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해같이 달같이만이라는 시예요. 이주홍님의 시입니다.

하고 불러보면 금시로 따스해오는 내 마음. 아버지란 이름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고 불러보면 오 하고 들려오는 듯 목소리. 참말 이 세상에선 하나밖에 없는 이름들. 바위도 오래되면 깎여지는데 해같이 달같이만 오랠 이름.

어머니, 엄마, 그리고 아버지, 아빠, 왠지 조용할 때, 주변에 아무 소리 없을 때 이 단어를 읊조리면 그 단어에서 오는 뭉클함,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 더 공감하게 됩니다. 해같이 달같지만 이주홍님의 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를 나눌 때 배경음악은 이병우의 어머니 마더라는 곡이었어요. 오늘 베풀어주신 그 사랑, 그 애씀, 그 노력,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이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감사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끝곡은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자신과 세월보다 지금의 모습 이대로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마치 경주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려고 달리는 동안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는 모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가 끝날 때쯤엔 자기가 너무 늙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 중 일부입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그 평안을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들과 더불어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김영미의 음성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어서 555장 찬송 우리 주님 모신 가정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의 작은 한숨을 성령께서 들으십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연성합창단이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사랑하는 자들아, 세문안교회 세운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강성식의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윤상은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만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이죠. 두 곡의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김수지의 아빠의 노래, 이어서 정예원의 엄마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42장 찬송 거룩한 주님께 이종덕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0: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곡 소리엘의 하나님의 은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을 배주은이 어머니의 성경책이란 제목으로 불렀습니다. 2부의 첫 곡 함께 하고요. 이어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워킹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먼저 들으신 곡은 배주원의 어머니의 성경책, 이어서 워킹의 찬양,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했습니다.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아이누 삽창단의 곡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강성의 찬양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미스바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어버이날 보내고 이렇게 또 어버이 주일이 있으니까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우리 주님께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김요한의 찬양입니다. 강찬이 피처링으로 참여했고요. 해같이 빛나리 최미의 음성으로 이어서 들을게요.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풀섭에 핀 들국화 무리를 보다가도 어머니 생각하면 뭉클 가슴에 눈물 맺히네. 세상에 어디 또 한 분 그런 분이 있으리요. 이제는 밤하늘의 별이 되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김남순의 어머니 전해드렸습니다. 별을 보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떠올립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따스한 고향이 숨쉬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 서울 모태탑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곡을 어버이날 하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광명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어서 언제나 바라봐도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유창원의 찬양 함께합니다.

0: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프레이즈 유니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0: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3: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한 사람은 한 권의 역사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경험한 인생에는 그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사회 문화가 녹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겪은 이야기들이 거대한 강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이 세상이 하나뿐인 이야기일 테니까요. 흘러가는 강물을 붙잡을 순 없어도 그 옆에 잠시 앉아 그 소리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겠지요. 박성욱의 CCM 캠프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옥의 CCM 캠프 2016년 5월 12일 주일 오늘 첫 곡은요. From God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들었습니다. From God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캠프 초대석 왔다 갔죠. 아주 훈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CCM 캠프 유튜브에 오셔서 다시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라디오, 레인보우 웹, CCM 캠프 유튜브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문자 샵 1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웹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로 신청곡과 사연, 고민상담 모두모두 가능합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준비된 광고 듣고 찬양들 이어갑니다.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경쾌한 두 곡의 노래 이어들었습니다. 홍의석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그리고 유선식 최인혁의 난 예수가 좋다고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나누고 신청곡도 얼렁얼렁 배달하겠습니다. 7218번님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의 노래 신청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3주 된 새내기 목사예요. 근데 나이가 60이에요. 남은 사역기간 주님의 뜻에 맞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셨어요. 오, 목사님, 스스로 새내기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정말 반갑고 정말 응원하고 저희가 박수. 나이가 60이라고 하셨는데 100세 인생 아닙니까? 앞으로도 인생에 지금 살아온 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우리가 목사님으로 사역하셔야 돼요. 네, 건강하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말씀 공부 더 매진하셔서 또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또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새내기 목사가 아니라 참 목사님으로 우리 주변에 계시면 좋겠네요. 신청하신 곡도 세련되셨어요. 네, 최신곡 준비하겠습니다. 8919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신청합니다. 제 생명을 위협하는 폐암을 고쳐주소서 하셨습니다. 아이고, 폐암 투병 중에 계시군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고쳐주시기를,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지금 옆에서 그 상처를 고쳐주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큰 위로와 동행하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2627번님은 여기에 모인 우리 신청해 주셨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찬양 빨리빨리 배달해 드릴게요. 먼저는 기프티드입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어버이 주일에 교회에서는 어른들께 이 꽃을 달아드립니다. 바로 빨강색 카네이션인데요. 카네이션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땡땡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우러러 받든다는 뜻의 이 말 맞춰주세요. 초등학생이 땡땡하는 위인 이런 말도 많이 쓰죠. 네. 카네이션의 꽃말 감사와 사랑 그리고 땡땡. 네. 우러러 받든다는 뜻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그리고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 정답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김태영의 오늘의 은혜로 함께 들었고요. 1부 마치고 2부로 갑니다. 1부 끝곡 어떤 곡 들을까 하다가 이 곡 준비했습니다. 강명식 신현미의 내 생명 주님 손에 함께 듣고 2부에서 만나시죠. 2부 가기 전에 숙제 있는 거 아시죠? 레인보우 앱 열어서 선곡표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곡 하트 꾹꾹꾹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트가 CBS 뮤직 차트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서 만나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우리는 하루 시간 중에 한두 번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사건이나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땐 내키지 않더라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된다면 틀림없이 인생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사토 도미오의 성공 유전자를 깨우는 생각의 습관 중 일부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주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밤을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문자 샵1212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신청곡, 또 고민상담 등등등 남길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잘 듣고 참여해주세요. 자,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CCM, 주중에는 뉴 CCM, 주말에는 주간 인기곡 함께합니다. 주일에는 조이포 유 채널에서 한 주간 방송된 곡 중에서 여러분의 하트를 많이 받은 곡 모아 듣는데요. 오늘은 어떤 곡이 또 하트를 많이 받았을까요? 먼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조찬미의 노래가 있고요. 러브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프로비던스 워십의 노래가 많은 하트를 받았네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하트가 모이면 CBS 뮤직 차트로 매주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CBS에서 방송되는 노래들을 집계해서요. 가요, 팝, 그리고 CCM 세 개 분야를 집계하고 있으니까요. CCM 분야에도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세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게 강 같은 평화, 러브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찬미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의 하트로 모인 일주일 인기곡, 주간 인기곡 함께 했어요. 교회 전도사님이 화분을 옮기다 넘어져서 어지러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신청해 주셨어요. 네. 신청곡 준비하고요. 아유, 많이 다치신 건 아니고요. 어지러움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나요? 네. 아이고, 전 교회에서 있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로 마음도 쓰이고 또 전도사님 또 전도사님 사역도 잘 하시고 일상도 회복하셔야 되는데 얼른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태양 반달님께서 캐나다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 여기 또 혼자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혼자들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태평양 건너 캐나다에서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더 고맙습니다. 이혁진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예수의 길 은서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어버이 주일에 교회에서는 어른들께 이 꽃을 달아드립니다. 바로 빨간색 카네이션인데요. 카네이션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땡땡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우러러 받든다는 뜻의 이 말 맞춰주세요. 초등학생이 땡땡하는 위인 이런 말도 많이 쓰죠. 네. 카네이션의 꽃말 감사와 사랑 그리고 땡땡. 네. 우러러 받든다는 뜻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그리고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 정답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유성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그 앞에는 나의 사랑한 책, AJ 워십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주일 순서 함께 하고 있어요. 5월달은 행사가 좀 많은 달이죠.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 또 바로 지나면 어버이 주일, 이렇게 첫 주가, 5월 첫 주가 이렇게 분주하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그 행사나 활동에 집중해서 본질의 의미를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때로는 너무 행사에 치중해서 누구를 위해 이걸 하는지 혼동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 주일엔 정말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또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다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벌써 5월이 중반으로 이제 들어서는데요. 이번 한주또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5월의 이야기들 많이 만들어야겠죠? 남미 워십 찬양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나라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오랜만에 들었네요. 박성욱의 CCN 캠프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갑니다. 오늘 끝곡 하나님의 그늘 아래 어노인팅 예배 캠프 앨범에서 같이 들어요.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너를 모욕하는 것은 너에게 욕을 퍼붓는 사람이나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너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누군가가 너를 화나게 할 때 사실은 너의 머릿속의 생각이 화나게 하는 것임을 알라. 그러니 특정 인상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라. 일단 시간을 두고 늦춘다면 너는 손쉽게 너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지은 엔케리디온 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1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어버이주일에 들으니 더 왠지 뭉클한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송정미 엄마 엄마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부모님 인생을 응원하며 위해서 기도

레인보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조금 독특한 리듬의 찬양, 아주 재미있는 곡들 두 곡.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라 보이시스의 아버지 먼저 들으셨는데요. 뭔가 그 트로트 느낌이 나는 찬양이었죠. 그리고 감사송 레게 버전 백하연기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백하슬기 찬양 앨범에서 함께 보셨어요. 봄날 꽃핀 피러님께서 축복송 진행하는 저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실은 지난주에 살짝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100점 만점에 120점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또 할렐루야 크게 외쳐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인사 나눌 수 있는 주일이어서 더 좋습니다. 지미선의 찬양 할렐루야 전해드릴게요. 오솔향님께서는 한 달 서른 날을 새벽 눈 뜨면서 쳐다보며 손가락 꼽으며 짚어보고 밑줄 쓱쓱 그으며 새겨보고 동그라미 그리며 흩어보던 그 4월 달력 한 장이 후두둑 사라지고 이제는 5월의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5월도 건행하시길 건강과 행복을 축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하노라 찬양으로 저희도 같이 축복할게요.

화이트 모카님께서 내 한 가지 소원 어노인팅 찬양으로 듣고 싶네요. 신청해 주신 곡 오늘 이삭줍기 해봤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축복하노라 오늘은 트루바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미선의 할렐루야 굿송이 함께한 찬양 역시 신청곡 이삭줍기 전해드렸어요. 뿌꾸레미님께서 지난 어버이날에 긴 사연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올해 두 번째 10km 마라톤 완주했어요. 오늘 축복송의 응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찬양 들으며 달리니 은혜도 받고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시어머니 비록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뵙고 오려고 합니다. 울지 않고 씩씩하게 뵙고 올게요. 손 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또 저녁에는 친정 가족 모임에 가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네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날 텐데 헤아리지 못했던 마음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남편 꼭 안아주렵니다 하셨는데 자, 꼭 안아주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겠지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미고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 강찬의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곡이고요. 또 사랑해요, 힘내세요까지 이어가면 더 좋겠죠. 주리의 찬양 이어갈게요.

강찬의 음성으로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주리가 부른 힘을 내요, 사랑해요 이어봤고요. 김석균 목사님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보셨습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피아워십 찬양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곡이 있어서 오늘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멋진 여자님께서는 군부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새로 등록한 청년들이 오면 축복으로 불러주었던 찬양이 있는데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하셨거든요. 군부대 교회에서 많이 불러주는 곡 하면은 또 거의 군가나 다름없다는 실로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 곡으로 2부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피아워십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에 이어서 연주곡까지 쭉 함께 하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로암은 윤한기 찬양으로 또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야곱의 축복 전해드렸어요. 주일에 함께 나누는 묵상의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휘자 곽연웅 씨가 쓴 사랑으로 기다림이라는 시 한 편 소개해드려요. 기다리는 마음이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움이기를 내 중심으로 행하기보다는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항상 앞서고 간절하기를 멀리 떨어졌어도 마음은 항상 가까워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을 확신하기를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비로소 만나는 날 어색함 없이 항상 그래왔던 듯 달려가 와락 안길 수 있기를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사랑을 깊이 쌓아가는 우리의 추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다시 만나 안겨야 할 주님,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온유가 부른 기다림이란 찬양 전해드렸고요. 앞서 포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한편으로 함께 나눈 묵상의 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글 있으시면 이 시간에 보내주세요. 신혜숙님께서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시일라 월시의 곡 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고요. 데이빗 미스의 We are the reason, 우리 때문에 해외 CCM으로 두 곡 전해드릴게요.

우리 때문에 데이비 미스의 We Are the Reason이었고요. 또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쉴라 월시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라니님께서 긴 사연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서 함께 나누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새벽 달리기를 하면서 어버이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일지를 늘 생각하며 사는데요. 어릴 때는 사실 그 감사를 몰랐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외할머니가 집에 오실 때마다 아침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늘 새벽 기도 가셔서 기도하는 엄마라서 그때는 도시락 안 싸주는 엄마가 어딨냐고 했었는데, 지금은 할머니, 엄마의 기도 덕분에 그 힘든 시절 다 지났는데도 그 기도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출근 후에 큰아이도 군인 하사로 어버이날이라며 용돈도 보내주고, 작은아이는 카네이션으로 깜찍하게 선물로 건네주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최인혁 단장님 버전으로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지금 이 삶을 누릴 수 있구나, 깜짝깜짝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런 감사를 여러분 모두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지금 함께 나눌게요. 최인혁, 지금까지 지내온 것.

김관호의 목소리로 들어본 여정이었고요. 앞서 최인혁 1000번째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강훈 박지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도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 팀록워십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전해드리며 주일에 함께한 김은영의 축복송 마무리하겠습니다.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0: 사랑해 CBS.
1: 여기 좀 보렴, 이 창을 들여다보렴. 내 영혼을 보여주는 창이란다. 이 창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내가 평생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이 너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0: 가이어의 영혼의 창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몽고메리는 스코틀랜드 얼빈에서 모라비아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6살 때 그의 아버지가 서인도의 바바도스 섬에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되어 제빵 공장을 전전하며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그래도 몽고메리는 문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청년이 되면서 주간 신문사 직원으로 들어가 종래는 그 신문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는데 이 신문을 영국 국민이 애독하는 인기 있는 신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찬송은 그가 쓴 장편시 영광스러운 우주에 4연에서 6연까지 발췌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작곡자 타우너는 그의 아버지가 음악 교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목소리가 좋아서 17살 때부터 이미 바리톤 가수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5살 때부터 부흥사 무디 목사의 선교 동역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무디 성경학교의 음악 과장까지도 지내고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음악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이 찬송의 특이한 점은 주님을 노래하기 전에 형제 자매를 먼저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아오기 전 형제와 화해하고 나올 것을 당부하신다는 가사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주제로 한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전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뿌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뿌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뿌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은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물뿐인 한 사람의 일생에 다시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치유를 오늘 다시 되새깁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쓰라린 부분을 매만지며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싸매어 주게 하소서. 사랑을 가득 품은 제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입니다.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성호은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의 피로 이룬 샘물,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주님 주실 화평, 박순복의 찬양이었고요. 정결하게 하는 샘이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이 곡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신혜숙님께서 정하신 요괴뱃의 노래 연평안과 조찬미의 곡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유턴의 하나님의 약속 함께합니다.

0: 음악 FM의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믿음의 새 빛을 박동현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고요한 바다로 김관호의 찬양 2부의 첫 곡입니다. 이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올리비아 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1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풍랑에 배가 깨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 것을 우려해 다 죽이려고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만약 군인들이 죄수를 다 죽였다면 하나님의 예언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 역사하실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지만 그가 걷는 길은 살기 위한 길이요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낸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은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슬픔이 되는 일도 있지만 이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노형건과 노성혜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바다의 놀이 일대에 정규환의 음성으로 듣고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미스밥 창단의 곡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심수봉의 음성으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들으시고요. 박종윤과 김석균 함께한 베드로의 고백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아이놈 밥을 찾아 아리처럼 울어대고 애 어멈은 어찌하여 혼자 속만 끓이는지요. 단지 뒤져 한 뗏박 겨우 긁어내어 하루 아침에 이고 지고 오막살이를 떠났지만 문 나서자 어딜 가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여 천지를 우러러보니 아득하기만 합니다.

위암 장지연의 유민탄 가운데 일부분, 김양식의 새야 새야 파랑새야 중에서 발췌해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저 아득하기만 했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 눈물과 탄식이 이 땅 어딘가에 녹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초동교회 성가대의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내 맘이 낙심되며 김정승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박종호의 찬양이었어요. 시편 23편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장영숙과 송재진 국립합창단이 함께 부른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보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아티잔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크룩스의 주님의 사랑 끝곡으로 함께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0: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을 웃고요. 어른은 10번 남짓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줄었거나 아니면 늘 바쁜 마음이 먼저 앞서느라 그런 것도 같은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 될수록 걱정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서 그런 건 아닐까. 아이들의 웃음이 멈추지 않는 건 그저 가볍게 마음을 드러낼 줄 알아서겠죠. 월요일입니다. 걱정보다는 기대함으로, 근심보다는 설렘으로. 아이처럼 하루에 3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자주 웃을 수 있기 바라면서 월요일 아침 문을 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Good Music Station. CBS FM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다 찬양하여라.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날 위하여 십자가에.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아침 주주맘님 계시는 곳은 비가 오려고 날이 흐릿흐릿하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곳도 그래요. 오늘 비 소식 있습니다. 예보상으로는 오늘 내일 계속 비가 오락가락 할 것 같은데 곳에 따라서는 천둥번개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아침에 우산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 분주하게 보내셨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5월의 여러 날들 가운데 이제 큰 날 두 개를 우리가 보냈네요. 지난 이제 목금 토요일 정도에는 길에서도 카네이션 든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이제 젊은이들은 부모님 드리려고 산 거겠고 또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받은 것을 드신 거겠죠. 예,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 어느 쪽의 기쁨이 더 큰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정의 달 5월에 이 붉은색 또 분홍색 카네이션만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렇게 따뜻하게 확인하는 시간 그런 주말 보내셨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주시겠어요? 왠지 여러분 주실 사연들이 오늘 많을 것 같은데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녀에게 받은 카네이션 사진 주셔도 좋겠어요. 사진 첨부도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휘트니 휴스턴,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갑자기 우리 게시판이 꽃밭이 됐어요. 진짜 여러분 받으신 카네이션을 인증샷으로 많이 넣어주셨어요. 9497님 양가 부모님들 챙긴 카네이션. 저는 올해 50인데요. 양가 부모님들 다 살아계심에 참 감사합니다. 3439님은 손주한테 받은 선물. 우리 청취자분이 일하고 퇴근 후에 손주를 돌보아 주시는데 아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린 카네이션 선물. 요게 좀 특별해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꽃 배달 왔어요 라는 글씨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깜찍한 어린이가 머리에 카네이션을 얹고 얼굴에 꽃받침을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우리 손주 사진.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카네이션 그 자체네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일 귀한 꽃입니다. 뒷자리 3665 쓰시는 분은 손뜨개 하셨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여러 개 만드셨나 봐요. 뜨개 카네이션으로 키링을 만들어서 교회 어르신들까지 달아드리셨다고. 제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저도 한때 뜨개 좀 했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이 뜨개로 꽃을 뜨는 게 정교함을 요해서 막 눈도 더 시리고 어렵거든요. 3665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뒷자리 9271 카네이션 대신 98세 되신 엄마 모시고 몸보신으로 평소 좋아하시는 고기 수육과 전골로 건강한 하루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엄마가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시기를. 네, 우리 어머님 또 평소에 고기 수육 좋아하신다니까 더 좋은데요. 이렇게 치아도 건강하시다는 의미잖아요. 좋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니시 도미누스라는 말은 주님이 아니시면 혹은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시편 127편의 첫 구절도 바로 이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고백했습니다. 공들여 쌓아올린 성이나 밤새워 자리를 지킨 파수꾼의 노고도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엔 오래된 신앙 고백이 새겨져 있습니다. 니시 도미누스 프루스트라. 주님이 없으면 헛되다 라는 뜻입니다. 에든버러는 1647년부터 이 문구를 도시의 표어로 삼아 도시 건설의 근거를 하나님의 주권 위에 두었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와 게오르크 헨델과 같은 음악가들도 같은 고백을 담아 작품을 남겼죠.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무언가를 세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보다 먼저 세워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니시 도미누스,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니시 도미누스.

5월 11일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9743님은 와 좋은 곳 사시네요. 베란다 문을 여니까 아카시아 향 그리고 입함나무 향 등 꽃나무들의 향이 어우러져 저희 앞산은 온통 꽃향 축제 중입니다. 새들의 소리까지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니까 마음의 힘듦을 산에게서 위로받고 있어요. 전 지금 쓰담쓰담 토닥토닥 충전 중입니다.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나 고민이 있을 때 자연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연인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어떤 시선을 돌릴 만한 압도적인 풍경 앞에 서거나 혹은 압도적이기까지는 않더라도 한가로운 새소리를 듣거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가만히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고민했던 이 모든 게 무슨 대수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든다고 합니다. 9743님 베란다 창문만 열어도 이런 자연의 모습 또 자연의 향이 충만하니 얼마나 좋아요. 감사의 조건이네요.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0: 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서울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지난 주말은 어버이 주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애타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을 세상의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늘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예,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깊은 사랑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하면 이 곡이죠. 웰컴 투 마이 월드 남기면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마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Tis so sweet, 구주의 수의지함이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시작했습니다. 1부 끝곡으로 Welcome to my world 틀어드렸더니 1839님도 엔딩 음악 비행기 타며 여행 떠나고 싶다고, 이 노래만 나오면 왠지 비행기를 타야 할 것만 같다고 사연 주신 분이 많았는데요. 자, 비행기 타고 어디 어디까지 가셨어요? 다시 돌아오셔야죠. 여기 2부 자리로. 2부 참여 방법은 지금 듣고 계신 대로 레인보우의 조이 포유 게시판 열려 있고요. 문자 참여 번호가 1부와 다릅니다. 2부는 조이 포유 전용 문자 샵 7997 이용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올드 락이드 크라스 갈보리 산 위에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가네요. 저번 주 야간 특근하고 오늘 아침 새벽 근무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만주창님, 오늘은 목장 기도회 찬양 갑니다. 저희 헤세드 성교 찬양단 잘하고 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자작나무님도 잘 오셨어요. Without my vision,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김현숙님은 지난 금요일 교회 교인 50명 넘게 청계산 기도원에 도착해 입구에서 곤드레밥

우리 교회 모예린 집사님께 저녁 식사 대접받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 위에 각자 개인 기도를 함께함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직 감사죠. 네, 또 바쁜 한 주간을 보내면서 교회에서도 행사가 요즘 많죠. 김현숙님은 청계산 기도원 교회 분들과 함께 다녀오셨군요. All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성경에서 긍휼이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는 마음, 저주와 형벌을 내리는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여간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도울 순 있지만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신앙은 연습이고 실천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죠. 긍휼한 삶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녀로서 두려워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97번째 묵상이었습니다. 긍휼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출근길 몇 정거장 걸을까 일찍 나왔는데 눈앞에서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 여유롭게 모닝커피 한잔 하면서 다른 사람들 출근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작은 여유 나름 좋아요. 아유, 너무 좋죠, 망구님. 월요일은 우리가 마음의 여유 갖기 너무너무 어려운 날인데

여유가 있으시다니까 듣기만 해도 참 좋아요. 근데 눈앞에서 버스를 놓친 그 순간은 얼마나 좀 아쉬우셨을까. 조심조심 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가라.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낙천리님은 아 제주에 이 낙천리라는 곳이 있군요. 그래서 닉네임이 낙천리. 요즘 집 마당과 도로 가장자리 분홍 달맞이 꽃이 한창입니다. 너무 예쁘고 향기롭네요. 림프암 항암후 4년차 오늘 검진하러 첫 비행기로 서울 간 남편 잘 다녀오길 기도합니다. 아 남편분 항암 치료 받고 그래도 잘 관리하고 계셔서 좋아요.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게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달맞이 꽃이 이제 보라색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분홍 달맞이 꽃 저도 한번 검색해봐야겠네요. 낙천리님도 또 우리 남편분도 함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하랑님은 요즘 우쿨렐레로 연습하는 곡이 있다고요. 10년 넘게 우쿨렐레를 했지만 어려워서 안 했는데 도전해 보려는 곡. 네, 주하랑님의 요즘 도전곡을 우리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마칠게요. Fill My Cup, Lord, 우물가의 여인처럼. 5월 11일 월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여기까지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며칠 전 방송된 백상예술대상에서 드라마 미지의 서울 감독이 전한 수상소감. 보신 분들은 뭐 기억하실 텐데 이런 얘기였대요. 쓸모가 없으면 도태되는 세상인데 TV 드라마는 가장 의지할 곳 없고 외롭고 어디 갈 시간도 없고 돈 내고 뭘 볼 수도 없는 그분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그게 드라마의 쓸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라디오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과 달리 뭐 OTT나 너튜브 뭐 보고 들을 게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라디오를 들어주시고 특히나 CBS 조이포유 채널 그 중에서도 샬롬 CCM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게 새삼 깊은 감사로 전해집니다. 그 잊고 지냈는데요. 오늘이 어느새 샬롬 CCM 딱 6주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매일 아침 함께하는 이 두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을 위로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쓸모 있는 시간으로 앞으로도 쭉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아, 러빔 가득할 거야 들으면서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 곡을 이제 2부 말미에 끝날 즈음에 생일 축하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야,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한번 선곡해 보았습니다. 러빔 가득할 거야. 예. 아, 닉네임 조이님께 야, 와우, 6주년이군요. 너무 축하합니다. 그동안 훈디와 혜영 작가가 만들어준 요 시간으로 때론 위로와 힘을, 때론 넘치는 은혜를, 때론 함께 찬양하는 기쁨으로, 야, 정말 축복의 시간을 많이 누린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더욱 장수하는 찰시이길 기도합니다. 축하 축하라고 남기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혜영 작가가 우리 6주년이에요 라고 딱 귀띔해 주셔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하늘나라 구름이 님도 와, 6주년 너무너무 축하해요. 나에게 늘 힘이 되는 고마운 방송이라고 남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쓸모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 영향인 것 같은데, 예, 그 드라마 저도 이제 예, 보기 시작했고, 아, 막 눈물 나던데. 5화, 6화에서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아무튼, 라디오의 쓸모, 샬롬 CCM의 쓸모, 이런 것도 덩달아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라디오가 사실 이 라디오라는 매체가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예전에는 다 진짜 밤 10시에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고 뭐 테이프로 뭐 흐르는 라디오에서 흐르는 곡들 녹음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요즘 세대들은 라디오를 안 들어본 사람도 많고 입지가 많이 좁아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라디오의 역할, 라디오의 쓸모가 있지 않을까. 바라는 것은 이 아침 샬롬 CCM이 우리 샬씨 가족분들의 일상에, 아침에 작지만 쓸모 있는 시간으로 늘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하는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또 같이 속상한 일 있으면 같이 속상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또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같이 잠도 좀 깨워보고 그런 시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6주년을 맞는 이 아침에 가져봅니다. 예. 제비꽃님도 덕분에 아침 시간 행복한 1인이에요. 6주년 축하 축하.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 사연 주십니다. 6주년 축하해요. 민트 핑크님. 날씨도 축하해주네요. 하트 하셨는데. 오늘 완전 비 온다 하고 그러는데, 오후에. 단비지, 뭐. 단비. 주주맘님도 와주셨고. 예, 아,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드려요. 예.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누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실 때는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세요. 오늘 약간 흐릿흐릿한 이 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지나가고 이번 한 주 휴일 없이 이제 보내게 되는 주간인데 약간 피곤할 수 있죠? 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일정, 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주말,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 뭐 다 좋습니다. 사연으로 보내주셔요. Simply for CCM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주나와 나,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을 들었고요. 앞서 위로브의 하나님의 사랑이 심플리 포 CCM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오잉님, 6주년 축하드립니다.

드려요. 오늘 첫 출첵. 아껴두었던 그동안 방송은 듣긴 했으나 참여하진 않으셨는데 오늘 첫 발걸음 고맙습니다. 또 새싹 이 마크가 뜨네요. 또 첫 출첵이니까. 허당송님 6주년 축하합니다. 암 치료 시작하고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우에게 추천받아서 듣기 시작했는데 샬롬 CCM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감사해요 라고 담기셨고 고맙습니다. 지금은 어때 건강 잘 회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허당송님 늘 건강하시길. 범사의 감사님 코로나 시절 참 그때 샬롬 CCM이 힘이 됐는데 여러 어려움들 잘 견디게 해준 고맙고 감사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렇지. 거리 두기의 시절. 예. 2020년부터 한 2년, 3년 그랬죠, 우리.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그 시절에 샬롬 CCM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니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0005번으로 6주년 축하 축하 추. 훈디 해영 작가님 만수무강. 아, 만수무강. 그래, 이제는 만수무강이라는 이 표현도 자연스럽습니다. 60주년 가자 장미꽃 오다 주었음이라고 또 장미꽃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예쁘다 색깔이. 이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는 약간 진한 핑크? 고맙습니다. 오다 주운 꽃 잘 봤습니다. 하하맘님도 8시 딱 되면 알람으로 시작하는 샬씨 응원하고 오래도록 장수 방송하기를 라고 또 덕담 건네주셨고요. 귀여운 철부지님은 6주년 축하합니다. 저도 예전에 밤 10시에 라디오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10시에 잡니다. 저 1년 만에 치킨 당첨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좋아하는 언니랑 같이 오늘 저녁에 먹기로 했습니다. 여기 고창은 지금 아침 날씨 해가 방긋 즐겁게 걸어가고 있네요. 오늘 모두 샬롬 하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이 같이 걷기 이제 많이 걸어서 응모권 받고 신청하셔서 당첨되신 거죠? 축하합니다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응모하고 두드리고 이러면 아침에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치킨도 이렇게 득템하고 그렇죠? 이제는 10시에 주무신다는 우리 귀여운 철부지. 사실 라디오를 예전에는 뭐 저는 자정 밤 12시에도 듣고 새벽 2시에도 막 듣고 그랬어요. 막 10대 때 학창시절에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이 라디오의 프라임 시간대라고 해야 되나?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침 저녁 10시, 밤 10시면은 뭐 10대들은 다 라디오 들으면서 그랬는데 지금 그 별이 빛나는 밤에도 10시에 안 하고 8시에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별밤이 8시에 합니다. 우리는 8시 되면은 라디오 잡지사 듣고 또 그렇죠. CBS 라디오 딱 들으면 되는데 뭔가 라디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구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은 분들 오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축하 생일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줄리님 호주에서 처음으로 그때 사연 남깁니다. 지금 이곳 호주는 가을 낙엽이 뒹굴고 있는데 재즈풍 찬양이 잘 어울렸어요 라고 우리 우민정님 와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단단콩님 이제 샬 씨 없는 아침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고맙습니다. 이런 또 극찬. 라디오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들었잖아요. 우리 라디오는 진짜 정의 매체가 확실해. 그죠? 매일 2시간씩 같이 들으면서 친해지고 같이 킥킥대고 훈디가 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따끔하게 또 일침 놔주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약간 같은 길을 걸어가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 그런 지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영님, 우리 청춘님,

몽돌님 감사합니다. 예. 쌍둥이 마음님도 와주셨고요. 이 곡 들을게요. 존영 감사.

오벳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였고요. 윤상은의 저 장미꽃 메들리 그리고 존 영 감사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6715번으로 대구 특파원도 6주년 축하의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첫째 딸과 안과 진료 보러 가는 길이에요. 대구는 지금 아침 기온 20도 완전 쾌청하고요. 10주년까지 가자. 예. 하애라 사랑해. 사연 주셨고 대구에서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 닉님 행복한 엄마님. 어머나 저 로뎀나무 아래에서 훈디랑 같이 샬롬 CCM으로 같이 넘어왔었던 애청자입니다. 야, 그게 벌써 이제 6년이 된 건가요? 그때 함께하던 작가님은 출근을 맞아 기차로 하신다고 함께 옮기지 못한다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이걸 또 상기시켜 주시는군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거를 야 기억하시는구나. 맞아요. 그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진행 함께했던 우리 김윤희 작가님. 아, 윤희 작가님 보고 싶네. 저 막 천안에 내려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직접 가서. 아, 근데 천안에서 이곳 목동까지 일주일에 막 두 번씩 출근하시고 아, 강행군이셨죠. 예. 아, 그 시절도 예, 낭만이 있었는데 제 사실 꿈은 라디오 DJ가 되는 거였고 저녁 시간, 퇴근 시간 때 약간 그 아지트처럼 누구라도 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제 로망이 있었던 그 시절이 있는데

네, 그걸 실현시켜준 방송이 저는 로뎀나무 아래에서였습니다. 와, 이제는 혜영 작가님이랑 더 오래 함께하네요라고 남기셨고, 그렇죠. 이제는 제 길진 않지만 제 어떤 인생 방송 커리어에서 샬롬 CCM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년 넘게 했으니까 이제 함께 한그 동료 팀원 혜영 작가랑 가장 또 오래 했고 그렇습니다. 최윤숙님 도와주셨고 유니스님 6주년 축하합니다. 2020년 후반부터 우연히 듣기 시작했는데 6년이 하루 같아. 지루함이 없지.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게그 수년처럼 수년이 수일처럼 느껴졌던 거죠. 야, 요런 또 비유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한 방송으로 많은 사람들 곳곳에 잘 스며들길 바라며 고맙습니다. 잘 뻗어 가겠습니다. 방글이님도 와, 추억 돋는 이야기를 또 들려주네요. 남기셨고 화이트 모카님 도와주셨고. 다담맘 73님도 와주셨고, 예, 감사합니다. 프롬갓의 이곡 들을게요. 여호와는 내게, 그리고 웨이홈의 비 준비하시니.

호화는 네 개 앞서 함께 나눴습니다. 닉네임 아리따움님께서 6주년 축하해요. 제가 육아휴직하고 다시 출근한다고 했을 때 용기를 줬는데 벌써 그 아이가 컸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답니다. 저도 다시 일하게 돼서 아침마다 등교를 같이 하는데 오프닝 따라하면서 송정훈입니다. 끝부분을 올리면 등교길이어서 아침만 같이 듣는 게 아쉽습니다. 신호등 걸릴 때 한번 사연 보내고 싶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셔요. 라고. 아, 아리따움님. 예. 고맙습니다. 같이 성장하고, 같이 나이 들고, 같이 웃고, 같이 공감하고.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저도 그렇지만, DJ가 마음에 안 들면은 사실 감정 이입하고, 뭐,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수많은 채널이 있고, 제가 듣고 싶은 시간대에 제가 좋아하는 방송은 DJ를 보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악 장르나 DJ. 그래도 제가 너무나 완전 최악은 아니어서 부담스러운 DJ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어여쁜 자연님. 강아지 봄이랑 산책하며 고기 사러 가는 길 계속 듣습니다 하셨고 나이차님은 광저우에서도 축하 인사 전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때 찬송가 어디까지 들어봤니? 그 코너 너무 좋았었는데 아, 이 코너는 김윤희 작가랑 같이 했던 코너죠. 같이 찬양도 하고 제가 멜로디 라인 부르면 윤희 작가가 이제 뭐 알토 파트 딱 화음 넣어갖고 같이 찬송가 불렀던 아, 그 시절 또 생각이 나네. 스티브님 찰씨 6주년 축하합니다. 어느 해 어느 날 문득 알게 된 찰씨 들으면서 아침에 어떤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아, 우리 프로그램 이름처럼 가는 거 샬롬, 예, 평안을 전하는 일상의 기적을 느끼게 해주는 찰씨 늘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고 닉네임 살랑살랑님도 아 저도 쭉 듣는 애청자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 찰씨 훈디 애정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라고 현애님도 와주셨고요. 오늘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이 오늘 선물도 드리지도 못하는 날인데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마지막 곡은 김영우 시편 21편 주의 사랑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미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1650-7931, 02-1650-7931로 전화주세요.

만물은 평정을 얻지 못하면 소리내 운다. 초목은 본디 소리가 없으나 바람이 흔들면 소리내 울고, 물은 본디 소리가 없으나 바람이 치면 소리내 운다. 솟구치는 것은 무언가가 그것을 찾기 때문이고, 끌어오르는 것은 무언가가 그것에 불질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노래를 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고, 우는 것은 가슴에 품은 바가 있어서다. 한유의 한유 문집 중 맹동야를 보내는 글에서 전해드렸습니다.